0: 내가 미리실 어울렸으면 했거든요. 최근에 들어온 게 훨씬 같습니다.
1: 우리는 다 같이 봐서 이렇게 대체로 비싸리다.
0: 무엇이 내 앞이 지금 내 샷이겠다.